0: 바람 요즘에 기술과 점행은 요즘에 못내 나가에는 야금이 나와
1: 물러가 물이 물이 물이 내꾸자 명이 안리래
0: Tiada petrati, nak kena tongat, nak kena cebet, ya.